0: 하고
1: 시발해 시발해 시발해 시발해
0: 마 팔라브라 지아무 팔라다
1: 시발해
0: 시발해 시발해
1: 내 머리 오 데비스 그민 바바 투샤
0: Mario,
1: Mario,
0: Mario,
1: Mario,
0: Mario, Mario, Mario, Mario, Mario, Mario,